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숙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파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김종의 시간. 뜨거웠던 8월도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요. 너무 치열하게 보내서 그런지 지난 한 달이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네요. 하지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곱씹어봐야 새로운 내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잠시나마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29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8월 29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늦더위가 찾아온 한 주였죠. 원래 이맘때쯤이면 선선한 날씨 덕분에 조금은 여유롭게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올 여름은 정말 뒤끝이 긴 것 같습니다.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원불교 교화 소식과 군교화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계룡대 교당에 계신 강수정 교무님 만나볼게요. 소녀시대 파티,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입니다. 핫플래시, 두 곡 듣고 올게요.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계룡대 교당에 계신 강수정 교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계룡대 교당에 교화하고 있는 강수정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 1월에 인사

0: 연인을 보면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또 어떤 계급의 사람인지 파악도 가능해졌고요. 간부들과 병사들 또 근무원분들하고 세정을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군소진 문화의 특수성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거리감도 많이 좁혀졌는데요. 1년 넘게 온글교 활동을 했던 장병들이 전역하고도 인사이동하면서 만남과 이별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헤어짐의 경험이 적었던데 너무 슬픈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친해지기도 어렵고 친해지면 또 금세 이별하는 이 교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부대 안에서 함께 할때 아쉬움이 없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던데요. 이런 관계에서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요. 교화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1: 네.
0: 헤어지는 2년 중에 간부 교도님들은 이제 입교하셔가지고 예외에 함께 하시다가 다른 지역에 가시게 되면 그 지역 교단과도 연계가 되어서 법회 참석도 하시고 교화단 활동도 하시게 되었고 최근에 전역한 병사는 그 부모님께서 교도님이신데요. 아들이 옴불교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종교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1: 네.
0: 어머 후에도 원불교하고 인연이 이어지고 또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또그 후임들이 교단으로 인도되어가지고요. 또 법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게 칼로 물을 자르는 것처럼 쉽거나 간단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군부대에서는 더욱 실감나게 배워지는 것 같은데요.
1: 네.
0: 또 비워지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다시 비워지는 것이 이제 진리의 이치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으로 보고 또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공부가 저절로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1: 네. 교무님 말씀 덕분에 소중한 인연을 더잘 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0: 네, 두 번째 소식은 군 교화 계획과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네, 2026년 전반기 성지순례를 통해서 원불교를 좀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1: 네. 들어보니까 상반기를 꽉 채운 알찬 시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0: 네, 2월에 변산성지에 가서 병사들하고 함께 종교인성 심화 교육을 함께 했는데요. 동네 정사를 돌아보면서 실상사 노부부 이야기도 하고 인장방, 변산구공로 법문 등 수많은 성립 법문을 함께 걸으면서 느껴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전국에서 함께한 온불교 교도 장병들과 함께했는데 또 유대감도 갖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4월에는 영산 성지에 가게 됐는데요. 원불교가 시작된 곳을 함께 걷고 또 성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원불교의 역사를 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담을 수 있었는데요.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의 종교로 나아가고 있는 원불교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5월에는 익산 성지에 가게 됐는데 교단 초창기 공동체 생활을 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원불교의 정신을 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 네, 정말 좀 많이 특별하게 보내셨을 것도 같아요.
0: 네, 성지 순례를 통해서 원불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역사의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교전에서만 봤던 공간과 장소들을 더욱 실감나게 볼수 있어서 원불교와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요가를 통해서 마음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셨죠?
0: 네, 매주 토요일에 저희 교당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병사들이 있는데요. 아들은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보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경직이 되고 있고 또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러 오게 되었는데 요가를 하기 전에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문답 감정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또 영육상전으로 마음 공부 시간을 함께 했어요. 또 믿고 마음을 점검받고 또 몸을 점검받다 보니까 조금씩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이 일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체험이었다고 그랬고요. 명상 요가를 참석한 병사가 휴가 나가서 친구에게 우리 이 문물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자랑도 했다고 또 귀뜸했.

0: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아, 그렇게 좀 긴장을 풀어주는 게 정말 우리 장병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원물교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위문 활동까지 다녀오시면서 많이 바쁘셨다고요?
0: 네. 매년 3월하고 8월에는 FS 연습이 있는데요. 2주간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저희 분종실에서 통합 위문 활동이 있었어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훈련을 마치고 또 계획된 작전과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성직자분들과 함께 진리불공으로 기도도 올리고 위문품을 통해서 실지불공도 했습니다. 연습 현장을 방문하면서 위문 활동을 할 때 아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정성껏 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동포님의 보호하신 마음을 더욱 감사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와, 성지순례부터 마음공부 그리고 위문까지 교무님의 진심이 장병분들에게도 잘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룡대교당의 군교화가 지금처럼 꾸준하고 은은하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계룡대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강수정 교무님께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0: 네, 대종경 여운품 2장 말씀인데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입니다입니다.
1: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실까요?
0: 네. 신지윤의 자유 비행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무더운 여름날 또 불안했던 지난날도 꿋꿋하게 잘 지내온 우리들을 위해서 자유로움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1: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계룡대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계룡대 교당에 계신 강수정 교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세요. 장범준의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듣고 옵니다.

김현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하츠투 하츠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스타일.

tongue, I'm full just snapsy. 군종의 미니 콘서트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에이티즈 웨이브.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나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주영 교도님의 글, 생산직 근무 속에서 배우는 유무념 공부를 함께 나눠볼게요.

생산직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매일 똑같은 공정과 반복되는 기계음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처음에는 그저 주어진 업무를 실수 없이 끝내고 불량률을 낮추는 데만 집중했다. 눈앞의 성과만이 일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무념 공부를 일상에 적용하면서부터 일터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는가를 넘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다. 출근길이나 작업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나는 한 생각을 오롯이 챙긴다. 내가 지금 만지는 이 제품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제품이다. 이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단순하고 지루해 보이던 반복 작업은 온 생명을 살리는 불공의 시간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업력과 습관은 늘 경계 앞에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수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방심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예전 같으면 타성에 젖어 지나쳤을 순간이지만 이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본래 마음을 챙기려고 노력한다.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손끝이 느려질 때 하던 동작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한 생각의 멈춤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흐트러진 마음을 안으로 다잡게 되고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안정까지 가져다 주었다. 동료들과 화합하는 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의견이 다르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곤 했지만 이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본다. 화가 나는 원인을 살피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줄고 소통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이를 통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마음임을 깨달았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늘 유념으로 챙긴 순간과 무념으로 놓쳐버린 순간들을 묵묵히 반주해보면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요란했던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유무념 공부를 통해 배운 가장 큰 지혜는 결코 실수하지 않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무념으로 마음 챙김을 놓쳤을지라도 낙망하지 않고 아, 내가 놓쳤구나 하고 언제든 다시 마음을 돌이켜 챙기는 그 유연한 태도야말로 참된 수행의 힘임을 배워가고 있다. 앞으로도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터를 도량삼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내 손을 거쳐간 제품들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듯 나의 유념 공부가 일터의 동료들에게 따뜻한 믿음과 배려의 은혜로 전해지기를 기원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주영 교도님의 글, 생산직 근무 속에서 배우는 유무념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뭔가 하나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죠.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또 그럴 때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무념으로 놓쳤더라도 낙망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챙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챙긴 건 무엇인지 또 놓친 건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8월 한 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옥상달빛의 노래입니다. 에세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은 교환학생으로 3개월간 루마니아에서 학업을 이수한 4학년 원불교 대표생도의 무사귀환을 환영하며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무더운 여름 학예 훈련을 떠난 전 학년의 생도들을 위해 출정 기도식을 진행하고 훈련장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 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앵콜 요청 금지 로이킴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귀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워!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롉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추억의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S-I-S-P-A-R, Sister.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해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이런 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더우잡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었나니라. 일원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 자리를 쉽게 터득할지라. 대종사께서 과거 회상은 일열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6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7.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현수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 방송 힙곡 드러시.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혼품 4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이건 진짜 분위기 중요한 거거든. 이제 나는 이거로 거듭나는 거야. 이제 발라드 가서 you know?
1: You know?
0: 또 몇 죽겠구만.

0: 것처럼
1: R&B R&B
2: 음정 좀 잘해
0: 그 미소 속에 나 빠져버린 거
1: 아 죽었다
0: 착각인 거죠
1: 그 형은 필 위주로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2: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형이 혼자 해
0: 오늘도
2: 오늘도
1: 어?
0: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겠죠
1: 그렇게 부르는 거였어? 아 진짜로 해봐요
0: 날 사랑한다고 나에게
1: 키가 높아지는

0: 잘한다
1: 아, 이렇게 아이 참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소리 랩해봐요. 랩해봐 여기다.
2: 난 사랑한다 나에게 말해줘.
1: 와 랩이 어떻게 몇 년 동안 한 번에 안 바뀌냐 패턴이.
2: 땀증나네. 야야 이제 내가 제대로 해볼 테니까 들어봐.
1: 그래
2: 어? 좀 진지하게 좀 해봐. 진지하게.
1: 웬만한 가수도 이제 다 들어가야 돼. 발라드 가수들 특히.
2: 내가 일단 발라드로 나왔으면 웬만한 사람도 꼬라지 갖고 가야 될 거.
0: 예,
2: 형이 이제 진짜로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0: 오케이, 진짜.
1: 반주.
3: 언제나.

0: 할게.
1: 형 화음 넣는 거 어떻게 알았어?
0: 어? 나 공부하잖아 요즘.
1: 잘못 배웠네.
0: 어, 너 나 자신 있는 학원 안 켜줘.
2: 거기 좋아 싸고.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K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런 놈 아니라니까. 에이, 컴온.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느끼는 기적 소리는 외로운 나그네의 소름이 드냐.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법동지와 제자들 그리고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김현종의 시간. 뜨거웠던 8월도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요. 너무 치열하게 보내서 그런지 지난 한 달이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네요. 하지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곱씹어봐야 새로운 내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잠시나마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29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8월 29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늦더위가 찾아온 한 주였죠. 원래 이맘때쯤이면 선선한 날씨 덕분에 조금은 여유롭게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올 여름은 정말 뒤끝이 긴 것 같습니다.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원불교 교화 소식과 군교화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계룡대 교당에 계신 강수정 교무님 만나볼게요. 소녀시대의 파티,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입니다. 핫플래시 두 곡 듣고 올게요.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계룡대 교당에 계신 강수정 교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계룡대 교당에 교화하고 있는 강수정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 1월에 인사드리고 처음이더라고요. 그때는 네. 한결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여름을 지나서 8월 말이 됐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네.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릴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길 바랍니다.
0: 네. 저희 군종의 시간 청취자분들도 계룡대 교당 소식들을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먼저 그동안의 교화 감상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지난 1년 8개월 동안에 계룡대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군대 말투와 또 군인을 보면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또 어떤 계급의 사람인지 파악도 가능해졌고요. 간부들과 병사들 또 근무원분들하고 세정을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군조직 문화의 특수성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거리감도 많이 좁혀졌는데요. 1년 넘게 온불교 활동을 했던 장병들이 전역하고도 인사이동하면서 만남과 이별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헤어짐의 경험이 적었던데 너무 슬픈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친해지기도 어렵고 친해지면 또 금세 이별하는 이 교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부대 안에서 함께 할 때 아쉬움이 없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던데요. 이런 관계에서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요. 교화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헤어지는 2년 중에 간부 교도님들은 이제 입교하셔가지고 예외에 함께 하시다가 다른 지역에 가시게 되면 그 지역 교단과도 연계가 되어서 법회 참석도 하시고 교화단 활동도 하시게 되었고 최근에 전역한 병사는 그 부모님께서 교도님이신데요. 아들이 온불교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종교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네. 전역 후에도 원불교하고 인연이 이어지고 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또 그 후임들이 교당으로 인도되어가지고요. 또 법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게 칼로 물을 자르는 것처럼 쉽거나 간단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군부대에서는 더욱 실감나게 배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비워지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다시 비워지는 것이 이제 진리의 이치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으로 보고 또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공부가 저절로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0: 네. 교무님 말씀 덕분에 소중한 인연을 더 잘 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두 번째 소식은 군 교화 계획과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네, 2026년 전반기 성지순례를 통해서 원불교를 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0: 네, 그 들어보니까 상반기를 꽉 채운 알찬 시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2월에 변산성지에 가서 병사들하고 함께 종교인성 심화 교육을 함께 했는데요. 동네 정사를 돌아보면서 실상사 노부 이야기도 하고 인정방, 변상구공로 법문 등 수많은 성립 법문을 함께 걸으면서 느껴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전국에서 함께한 온불교 교도 장병들과 함께 했는데 또 유대감도 갖고 침묵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4월에는 영산 성지에 가게 됐는데요. 원불교가 시작된 곳을 함께 걷고 또 성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원불교의 역사를 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담을 수 있었는데요.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의 종교로 나아가고 있는 원불교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5월에는 익산 성지를 가게 됐는데 교단 초창기 공동체 생활을 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원불교의 정신을 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0: 네. 정말 좀 많이 특별하게 보내셨을 것도 같아요.
1: 네. 성지 순례를 통해서 원부교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역사의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교존에서만 봤던 공간과 장소들을 더욱 실감나게 볼 수 있어서 원불교와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요가를 통해서 마음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셨죠?
1: 네. 매주 토요일에 저희 교당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병사들이 있는데요.
0: 네.
1: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보직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몸이 많이 경직이 되고 있고 또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러 오게 됐는데 요가를 하기 전에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문답 감정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또 영육상전으로 마음 공부 시간을 함께 했어요.
0: 네.
1: 또 믿고 마음을 점검받고 또 몸을 점검받다 보니까 조금씩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이 일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체험이었다고 그랬고요. 영상 요가를 참석한 병사가 휴가 나가서 친구에게 우리 이 부문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자랑도 했다고 또 귀뜸해주기도 했었습니다.
0: 네. 그렇게 좀 긴장을 풀어주는 게 정말 우리 장병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원불교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위문 활동까지 다녀오시면서 많이 바쁘셨다고요?
1: 네. 매년 3월하고 8월에는 FS 연습이 있는데요. 2주간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저희 분종실에서 통합 위문 활동이 있었어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훈련을 마치고 또 계획된 작전과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성직자분들과 함께 진리 불공으로 기도도 올리고 위문품을 통해서 실지 불공도 했습니다. 연습 현장을 방문하면서 위문 활동을 할 때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동포님의 보호하신 마음을 더욱 감사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와, 성지 순례부터 마음 공부 그리고 위문까지 교무님의 진심이 장병분들에게도 잘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룡대교당의 군 교화가 지금처럼 꾸준하고 은은하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계룡대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강수정 교무님께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대종경 여운품 2장 말씀인데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입니다.
0: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실까요?
1: 네. 신지윤의 자유 비행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무더운 여름날 또 불안했던 지난날도 꿋꿋하게 잘 지내온 우리들을 위해서 자유로움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계룡대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계룡대교당에 계신 강수정 교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장범준의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듣고 옵니다.

윤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하츠투 하츠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스타일.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주영 교도님의 글, 생산직 근무 속에서 배우는 유무념 공부를 함께 나눠볼게요.

생산직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매일 똑같은 공정과 반복되는 기계음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처음에는 그저 주어진 업무를 실수 없이 끝내고 불량률을 낮추는 데만 집중했다. 눈앞의 성과만이 일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무념 공부를 일상에 적용하면서부터 일터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는가를 넘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다. 출근길이나 작업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나는 한 생각을 오롯이 챙긴다. 내가 지금 만지는 이 제품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제품이다. 이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단순하고 지루해 보이던 반복 작업은 온 생명을 살리는 불공의 시간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업력과 습관은 늘 경계 앞에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수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방심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예전 같으면 타성에 젖어 지나쳤을 순간이지만 이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본래 마음을 챙기려고 노력한다.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손끝이 느려질 때 하던 동작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한 생각의 멈춤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흐트러진 마음을 안으로 다잡게 되고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안정까지 가져다 주었다. 동료들과 화합하는 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의견이 다르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곤 했지만 이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본다. 화가 나는 원인을 살피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줄고 소통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이를 통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마음임을 깨달았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늘 유념으로 챙긴 순간과 무념으로 놓쳐버린 순간들을 묵묵히 반주해보면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요란했던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유무념 공부를 통해 배운 가장 큰 지혜는 결코 실수하지 않은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무념으로 마음 챙김을 놓쳤을지라도 낙망하지 않고 아, 내가 놓쳤구나 하고 언제든 다시 마음을 돌이켜 챙기는 그 유연한 태도야말로 참된 수행의 힘임을 배워가고 있다. 앞으로도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터를 도량삼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내 손을 거쳐간 제품들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듯 나의 유념 공부가 일터의 동료들에게 따뜻한 믿음과 배려의 은혜로 전해지기를 기원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주영 교도님의 글, 생산직 근무 속에서 배우는 유무념 공부를 함께했습니다. 뭔가 하나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죠.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또 그럴 때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무념으로 놓쳤더라도 낙망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챙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챙긴 건 무엇인지 또 놓친 건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8월 한 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옥상달빛의 노래입니다. 에세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은 교환학생으로 3개월간 루마니아에서 학업을 이수한 4학년 원불교 대표생도의 무사귀환을 환영하며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무더운 여름 학예 훈련을 떠난 전 학년의 생도들을 위해 출정 기도식을 진행하고 훈련장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 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앵콜 요청 금지 로이킴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모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2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베풀기를 많이 하되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공부로 복과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히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막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I'm so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믿음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뉴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4장 말씀입니다.

a song for you. 난 네가 하는 말이라면 모두 다 들어줄게. 내 마음을 감싸 전해지는 그대의 사랑에는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 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 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 인격은 지엽이요 속 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원흉하여 유아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상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고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취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의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30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여름을 가장 먼저 떠나보내려 하는 건 역시 나무들입니다. 서서히 초록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준비를 하는 듯하네요. 초가을의 나무들이 단풍을 준비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가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겠지요. 우리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해진 숨소리에만 귀 기울여 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덟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어 운심편 13장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니 말을 좋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말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혹여 터무니없는 욕됨을 당할지라도 남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몸을 살피는 데 힘쓰라.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니. 말을 좋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말을 나쁘게 하면 재앙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스승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일리아 그린골츠의 바이올린, 이리나 류미나의 피아노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5: 아니에요!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팔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을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시

무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에 버거운 환경과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 마음 모으오니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같이 나누며 손잡아주고 힘을 주는 이웃이 그들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동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보은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한 주도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며 불보살의 행을 낮출 수 있도록 혼염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7장에서 20장, 전서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 3대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번수와 동할 때 마음 끌리는가 아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력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성리연마와 경전해득과 밖으로 삶을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의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일기하여 계문을 조사하고 밖으로 일을 당하여 수시 응변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취사력의 정도를 알 것이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공부를 진행하는 바 결국 수양은 해탈이 표준이 되며 연구는 대각이 표준이 되며 취사는 중정이 표준이 되나니라. 19. 또 말씀하시기를 수양은 망념을 닦고 진성을 기름이 그 대지요.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며 본원을 궁구함이 그 대지요. 취사는 중정을 취하고 사곡을 버림이 그 대지니라. 20. 말씀하시기를 3대력 공부에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가 있나니 저축 3대력 공부는 정할 때에 안으로 쌓는 공부요. 활용 3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지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라. 아무리 저축 3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마치 그늘에 자란 나무 같아서 힘이 없을 것이요. 활용 3대력 공부 역시 저축 3대력 공부가 없으면 마치 뿌리 튼튼하지 못한 나무 같아서 힘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를 병진하여 체용이 겸전하고 동정이 서로 근원하는 원만한 3대력을 얻을지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구일승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군종교구 충경교당에 근무하는 구일승입니다. 오늘 마음을 코딩하자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복례 정사에 돌아오사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산에서 윤선으로 이곳에 올 때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되어 보았으며 고기수도 낱낱이 헤어 보았노니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하신대, 그 사람이 말씀 뜻을 짐작하지 못하니라. 이상은 성례품 1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닷물의 무게와 물고기의 수를 세어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법문은 성리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리란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아는 공부입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성리는 속 깊은 마음 공부, 심리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의 말씀처럼 바닷물의 무게와 물고기의 수를 다 세어볼 수 있으신가요? 이 법문은 마음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다 바라볼 수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속 깊은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법마상전급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원불교 법의 중에서 세 번째인 법마상전급에서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법마상전이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내 마음 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오가는지, 내 마음의 힘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경계에 이기는지 지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마상전급부터는 성리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법마상전의 공부를 점검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일단 법마상전급 정도가 되면 주변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한 행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법마상전급 계문 중에는 암안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등의 마음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외부의 상황보다 내면을 다루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문을 대조해보며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주로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법마상전 수준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마상전급이라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습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주니라.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만족스럽고 하기 싫은 것을 하면 불편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만 되는 걸까요? 내 마음과 세상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성리 공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입력된 코드에 따라서 결과물을 출력하듯이 우리 인생도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던져주신 성리품 12장의 물음을 요즘 시대에 맞게 코딩에 비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는 현재 어떤 코드값이 설정되어 있을까요?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코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이 여의보주와 같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할까요? 컴퓨터에서 코드 입력창에 들어가려면 기존에 보이는 화면이 아니라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실행창을 띄워야 합니다. 마음을 코딩하려면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오감이 아닌 오감을 통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면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이리라 하시고 땅에 이런 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분의 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이런 상과 같은 마음을 코딩하는 3대력의 열쇠, 그 코드키를 알고 계신가요? 3대력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힘을 갖추면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원품 13장에서 여의보주라고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과 같은 마음으로 코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신을 수양해야 합니다. 정신이란 마음이 두려워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기존에 입력된 대로 나의 습관대로 실행해버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수양력을 얻기 위해서 일상 수행의 요법 1조에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서 다양한 상황이 왔을 때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한 말을 하면 불편한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저는 지금 군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군교화를 하면서 만나는 용사들이 가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간식을 먹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제가 매주 강조하는 내용을 잘 잊어버리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예쁘게 쓰레기를 잘 뭉쳐서 버려놓고 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 깊은 곳에서 짜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나도 모르게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갇히면 코드 입력창이 닫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요란함을 느끼는 그 지점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순간이 바로 자성의 정을 회복한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 바다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경계, 즉 상황을 따라 부딪힙니다.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에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넘치지 않듯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힘을 키우는 수양을 해야 합니다.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양한 상황에 요동치지 않고 깊은 바다처럼 항상 평온하게 머물러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수양력입니다. 이때 마음의 코드를 바꿀 수 있는 실행창이 열립니다.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 첫 번째 코드키가 작동합니다. 비로소 이제야 내 마음속의 물고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세계를 탐구해 봅니다. 마음의 실행창에 어떤 코드를 이제는 넣어야 할까요? 물고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 일상수행의 요법 2조에서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의 뿌리는 나라고 굳어진 생각의 틀에서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인데 그 틀이 강할수록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모든 것을 나라는 생각의 틀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치의 대소 유무와 일의 시비 이해라는 코드를 심어야 합니다. 나라는 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소 유무와 시비 이해라는 기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듯이 세상을 보려면 나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 물고기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코드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자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마음 작용이 없는 물을 상상합니다. 그것은 사실 내 생각의 틀에 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대라는 관점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착각입니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속에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생각과 감정이 뭉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할이 물고기 한 마리입니다. 이 하나의 역할이 소의 관점입니다. 지도를 보는 것처럼 전체의 관점이 되어야 이 물고기가 보입니다. 성리품 12장 본문을 되새겨 볼수록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물고기를 보려면 소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소자리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로 대자리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관점만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유무는 변화하는 에너지입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순환하면서 계절을 만들어내고 한 생각, 한 감정으로 인해 원인과 결과가 생기고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성주 개공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돌고 돕니다. 물고기도 마음의 바닷속에서 헤엄을 칩니다. 물고기가 움직이는 동력이 욕심일 수도 있고 본능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고 불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드를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역할의 물고기들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 재물인지, 욕망인지, 명예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개벽을 하자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속 물고기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 마음속 물고기 중에 한 마리는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내가 합장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면 요란해집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역할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졸거나 딴짓을 하면 요란해집니다. 내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모두가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역할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요란해집니다. 내가 교물하는 물고기에 주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역할이 내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부모 자녀의 역할, 친구, 동료의 역할 등 한 마리 물고기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어집니다. 꼭 역할이 아니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국적에 따라, 직업에 따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습니다. 이 생각의 덩어리를 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물고기들도 마음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역할에 사로잡혀 살다가 아, 그래 이것도 물고기 한 마리지 하고 빠져나오고 보면 재미가 생깁니다. 법마상전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입니다. 저는 매주 군법회를 위해 간식을 사다 보면 제가 먹고 싶은 간식을 같이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등록을 할 때 잠시 망설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군부대 교합비로 합쳐버릴까? 이 마음을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먹은 것은 당연히 식비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소유무의 코드로 마음의 세계를 점검해 봤다면 12이에는 마음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의 세계에서도 방향을 잡으라는 코드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 마음의 방향을 선택하는 힘이 바로 연구력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이 있고 이로운 것이 있으면 또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대각을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여리박빙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바다가 아무리 넓고 깊어도 세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조각도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도 상대가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상대에게 이로운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사의 표준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었는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취사력을 얻기 위해서 일상생요법 3조에서는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름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대로 실행되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현실 세계에서 나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상은 높고 크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고준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이 설교가 방영되고 나서 부정적인 댓글이 달린다면 저는 저 깊은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법마상전에서는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그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과민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 물고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면서 대소유무와 12의 코드값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마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계마다 수시로 체크하는 태도를 대종경 교의품 22장에서는 대중 잡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진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진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념이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가 아니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바닷속 물고기들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대중 잡는다는 것은 자성의 정해계를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 바닷속 물고기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려도 단번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생각, 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돌리는 힘이 진짜 취사력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마음의 코드 입력창을 열고 대소유무와 12의 코드를 잘 심어서 물고기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버그를 끊임없이 수정하다 보면 백전백승하는 법강 항마 위로도 승급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성리품 8장에서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갓난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인생을 계속 빼앗기며 살 것인지 내가 물고기를 길들일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종경 선해록에서 내 법대로만 하면 예전에 상근기가 100년 걸려서 할 공부라도 나에게 와서 1, 2년만 닦으면 그 공효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이 걸릴 공부를 2, 3년에 다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성리품을 연마하다 보니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리 공부는 행동을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코드를 바꾸는 공부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삶의 공식을 바꾸는 공부입니다.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원리를 해결하여 아는 성리 공부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성리품에서 사실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상상 속에서만 헤매지 말고 지금 바로 마음속 물고기들을 잘 살피라는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성리품 13장의 법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때마침 겨울이라 흰 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의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 가래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함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금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었노라. 혹시 아직도 성리 공부를 하면서 내 관념 속에 현묘한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다시 성리품 12장 법문을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깃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별이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7: 오늘은 정전 제7장 무지선법에 대해서 인사님 말씀을 받드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 무지선법에서 앞에 그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는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쓱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8: 아, 그래요?
7: 네, 그래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8: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봐요.
7: 아, 네, 네.
8: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 미래, 3세를 현재로.
7: 네.
8: 현재가 3세다.
7: 아, 현재가 3세다.
8: 아, 그렇게 보지요?
7: 아, 네네.
8: 그것이 무시선의 중요한 요목이에요.
7: 아.
8: 딱 끊어서 그때. 아. 그 공간 그때.
7: 아주 좋은 말씀
8: 같아요. 그게 무시선입니다.
7: 네네네. 아. 네네.
8: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사님께서 물으시고 제가 응답하는 것도 이것도 무시선이에요.
7: 아, 네.
8: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심으로 들으시는 것도 무시선이고.
7: 네.
8: 근데 무시선을 요령과 방법을 잘 알고 깨닫고 하는 무시선하고.
7: 네.
8: 그냥 보편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7: 아, 네네.
8: 원래 선이 선, 좌선, 무시선.
7: 네.
8: 순이 그렇게 되죠.
7: 네, 좌선, 무시선.
8: 그렇죠?
7: 네.
8: 무시선을 설명할 때에도 선을 모르면 무시선 네. 해설이 안 되고
7: 아.
8: 좌선에 대한 정확한 해설할 때에도 선을 모르면 안 되고
7: 네.
8: 선 그 자체도 선에 대한 밝은 네. 깊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면은 선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시선에 관한 말씀보다도 먼저 선에 관한 말씀부터 예. 시작을 해서
7: 네.
8: 좌선을 거쳐서 무시선으로 건너오는 것이 아마 순일 거예요.
7: 그럴 것 같습니다. 어. 네네.
8: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그 전에도 명상을 있었죠.
7: 네. 네.
8: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이제 그 명상이 선으로 구체화되었는데 다야나라고 했죠.
7: 네.
8: 산스크리트 말로 네. 다야나.
7: 네.
8: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은 인도에서 다야나라고 한 것이 중국에서 선나.
7: 네, 선나.
8: 선나.
7: 예.
8: 그 선이 요약되어 가지고 선. 이리 되고 네. 서양에서는 젠 예. 선을 젠이라고 그러잖아요.
7: 예, 일본어가 이제
8: 네, 그렇게 일본을 거쳐가고
7: 예, 예, 일본을 거쳐서
8: 이 선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처음에 망념을 쉬어야죠. 분별성과 주착심, 분별성과 주착심. 그 성하고 심하고를 다르게 분별에는 분별성, 주착에는 주착심 주착심. 그랬거든요.
7: 네, 네.
8: 그걸 구별을 줄 알아야 돼요. 네.
7: 분별성, 주착심.
8: 주착심. 네. 그 분별성과 주착심을 텅 비우고,
7: 네.
8: 비우고,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7: 아.
8: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첫째는 관조예요.
7: 네.
8: 분별성과 주착심을 텅 비우고 그 자리를 관조하는 것이 선이에요.
7: 아, 네.
8: 정신 눈으로 바라보는 거.
7: 예.
8: 그래야 견성을 하죠. 바라봐야. 네. 바라보는 거 관조가 선의 시작인데,
7: 네.
8: 관조로 인해서 깨닫게 되죠.
7: 네.
8: 오득하게 되는 거예요.
7: 네.
8: 성품 자리를.
7: 네.
8: 처음에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를 관조해서, 관조하는 자리가 바로 성품인 것을 깨닫는 것, 오득하는 거,
7: 네.
8: 그게 선이죠. 그 선이라는 것은 마음만 비우고 있는 것이 선이 아니고,
7: 아.
8: 밝은 영지로 깨달아야, 오득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 말씀이죠.
7: 예.
8: 그럼 깨달아서 오득해서 뭐로 자는 것이냐?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자 하는 거예요. 선의 구경천은 마음의 자유를 얻자 해서 무치선법도 쭉 보면 결론이 마음의 자유예요.
7: 네, 네.
8: 말로 잘 네, 끝나서 네, 그렇게 되어 네. 있어요. 선을 왜 하느냐? 첫째 목적은 내 마음의 광명.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만은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
7: 네.
8: 그게 저는 화두예요, 항상.
7: 네.
8: 일원상 네. 부처님의 광명자리.
7: 네.
8: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선이다. 그 위력으로 충만한 자리.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위력으로 충만한 자리.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아는 밝음으로 충만한 자리. 그 자리를 관조하고 깨닫는 것이 선이다.
7: 회복한다는 지금 말씀을 쓰셨습니다.
8: 예, 예.
7: 그 회복한다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8: 그러죠.
7: 네네.
8: 그 회복한다는 말은
7: 이 원래 부분이 가지고 굉장히 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8: 그러죠.
7: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회복한다.
8: 그러죠.
7: 그 말씀 듣고 아, 그게 번쩍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8: 아, 그렇습니다.
7: 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8: 그러죠.
7: 내 것을 찾자. 회복하자. 그 용진심이 굉장히
8: 그러죠.
7: 중요할 것 같습니다.
8: 그렇게 해서 그 자성자리 광명을 회복해서 방금 네, 말씀한 대로
7: 네, 네, 네.
8: 뭐 하자는 거냐.
7: 네, 네.
8: 회복해도 거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7: 네, 네, 네,
8: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해탈해야 한다.
7: 아.
8: 살았을 때 삶을 해탈하고 늙었을 때 늙음을 해탈하고
7: 네.
8: 죽되 죽음을 해탈하고
7: 아이고.
8: 다시 태어나되 태어남을 해탈하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해탈하는 것이 선이다.
7: 아주 중요한 선이란, 말씀을 네, 받으셨는데.
8: 선이란 죽은 선이 아니고
7: 예, 예.
8: 실제로 내가 지금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7: 네.
8: 그 탁 끊어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해탈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이고
7: 네.
8: 좀 길게 보면
7: 네.
8: 육도윤회.
7: 네.
8: 그래서 저도 육도윤회를 또 하지 않아요. 생로병사.
7: 이게 지금 중생들이 육도윤회가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8: 그거를 자유하자는 거죠.
7: 네.
8: 육도윤회를 자유하자. 참으로 이 무시성 공부는 수행자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서 선이죠. 선. 토닥글 선. 아주 그 번역을 잘했어요.
7: 중생의 팔자를 고치려면 무시선을 접근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8: 될 수 없죠.
7: 네네.
8: 될 수 없어. 선은 그런 것인데 그 선을 처음에 시작할 때 좌선을 시작했거든요.
7: 네.
8: 지금도 명상하는 사람들 전부 좌선하고 있지 않아요?
7: 네, 멈춰 있을 때.
8: 예, 다른 신흥 종교에서도 좌선, 선 하면 다 앉아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고행님으로 들어가가지고, 고행님. 네, 네. 거기서 이제 앉아서 좌선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7: 네.
8: 그걸 명상이라고 했지만은,
7: 네.
8: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갈비뼈가 저 석가래처럼 나오고.
7: 네, 네, 네. 그 조각상에 하나 있습니다. 네. 석가의 고행상.
8: 배 가죽이 등뼈에 붙고, 또 이게 숨어 넘어져 버려.
7: 네.
8: 하도 굶고, 네, 고행을 해서.
7: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8: 네. 그렇죠. 그런 좌선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득도를 못했거든요. 거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를, 아하, 선이라는 것은 육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죠.
7: 이때 전환이 있었어요.
8: 그렇죠.
7: 그런데 아.
8: 육체가 동하고 정하고 오는 게 관계가 없고 마음에 있다. 그걸 깨달으셔가지고 이제 그 유미직을 얻어 잡수시고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큰 이제 진리를 얻어가게 됐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불교가 성립돼서 무지선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7: 아.
8: 사실은 그것이 좌선이에요. 좌선은 앉아서 하는 것인데 왜 앉아서 하느냐? 정시선이라 그래요. 고요할 때 하는 선,
7: 네.
8: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선.
7: 네.
8: 늘 좌선만 하고 앉았으면 누가 밥 먹여주고 채워주고 오니까 생활하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또 고요히 앉아서 그것이 좌선이거든요. 선은 목적은 같은데 그 수행하는 그 행위가 다른 것, 그것이 좌선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세계의 생활 질서가 물러지고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조건이 다 무너져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 선의 광명을 회복하고 선의 힘을 얻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짧고 해서는 안 되겠다. 연속으로 해야 되겠다.
7: 네.
8: 그것이 이제 각성이 생긴 것이죠. 절대로 짧은 시간 이렇게 해서 크게 광명을 회복하고 오득하는 것은 아주 요원한 것이로구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7: 네.
8: 이 몸이야. 가고 오고 쉬고 일하고 짧고 길고가 있지만은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를 마음으로 둘진데 시간 공간에 아무 구애 없이 무시로 하는 그런 선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어요?
7: 네.
8: 그래서 이제 무지선이 시작된 것이죠.
7: 네.
8: 무지선은 동정이려, 동정이 네. 없는
7: 네,
8: 선.
7: 네, 네.
8: 이게 밤과 낮이 없어. 또 이때 저때 때를 가리지 않아.
7: 네.
8: 또 몸이 움직이고 쉬고 그럴 때를 가리지 않아.
7: 네.
8: 꼭 앉아서만 하고 쉬어서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할 수 있는 선법, 이 법이라야 오는 시대에 맞다 말씀이죠.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앉아있어봐요. 이 세상이 다 괴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7: 네네.
8: 이렇게 치연작용으로 활동하는 시대에 앉아서만 좌선을 하면 누가 좌선을 하겠어요? 시대에 맞는 선법은 결코 또 진리에 맞는 선법은 결코 시간을 정하거나
7: 네.
8: 초소를 정하거나 또는 이 동정
7: 네.
8: 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여여한 신법으로 수행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급해서 나아가는 선법이 무지선법 아니겠어요?
7: 네.
8: 무지선을 대적공이라고 그래요. 좌선을 소적공이라고 한다면
7: 네.
8: 무지선은 대적공이고 좌선을 소로라고 한다면 무지선은 대로다.
7: 네, 네.
8: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 왜 너는 살고 있느냐 할 때 저는 네 가지로 봐요. 하나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7: 네네.
8: 불행하면 죽지요.
7: 아, 그럼요.
8: 행복해야 돼요.
7: 네네.
8: 두 번째는 말이죠.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돼.
7: 네.
8: 행복, 자유.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참 불행한 거예요.
7: 네.
8: 그같이 불행한 것이 없어요. 생활에도 자유가 없어 봐요.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더욱 불행하지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7: 네.
8: 평화가 있어야 돼요.
7: 네.
8: 평화.
7: 네, 네.
8: 나 그렇게 봐요. 또 하나는요, 무엇이 제일 급하냐 하면, 제가요, 건강이 제일 급하다니까요? 건강.
7: 네, 네.
8: 이거 물씨 못 얻었더라니까요? 건강. 네 가지. 네 가지 요소를 저는 사람이 원하는 거,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는 거, 목적을 세우는 것이 주로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네 가지 요목에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마지막 관계, 무시선. 무시선이 아니면은 완벽하게 네 가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7: 네.
8: 무지성이 아니면 완벽한 행복, 무지성이 아니면 완벽한 자유, 완벽한 평화, 완벽한 건강을 이룰 수가 없다.
7: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선의 방법과 무지성의 형태는 조금씩 좀 있어도 구체적으로 무시선, 무체선으로 딱 축해가지고 내놓으신 그렇죠. 것은 선의 일대 혁명인 걸 볼 수도 있겠습니다.
8: 그럼요.
7: 네네.
8: 전에도 있었지만은.
7: 네네네. 딱 집어서 아주
8: 그렇죠.
7: 네네네.
8: 그런 것이에요.
7: 네, 그런 거.
8: 아주 중요한
7: 네네.
8: 현대인으로서
7: 네.
8: 수행자로서 참 무시선 만난 기쁨처럼 없죠.
7: 네네.
8: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교화를 하셔야 되겠는데 뭐 바탕이 있나요?
7: 네.
8: 아무것도 없죠.
7: 네네네.
8: 그 이제 제법성지에 오셔가지고
7: 네.
8: 거의 법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7: 네.
8: 그럴 즈음에 이제 서중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꾸밉시다 하는 이제 의논을 할 짬이요.
7: 네.
8: 그때 몰명함 그 백강명 스님이
7: 네.
8: 그냥 와도 상당한 힘이 있는 분이요.
7: 예, 네.
8: 대형사님께 이제 영육상전의 대법을, 영육상전의 큰 법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 네.
8: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7: 예.
8: 우리가 그 원불교를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 원불교는 생활 종교다.
7: 네.
8: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원불교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진리적 종교다. 신격, 인격 이런 종교가 아니고 진리적 종교다. 또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종교다. 이렇게 원불교를 총평하고 있거든요.
7: 네.
8: 그 말씀 가운데 영육상전 이사병행,
7: 네.
8: 동정일요,
7: 네.
8: 그 말씀의 의미가 다 갈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일요의 법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뜻이에요.
7: 네, 네, 네.
8: 네. 그리고 우리 표가 보면 참 표에 다 나타나 있죠.
7: 네, 네, 교육표. 네.
8: 표가 여섯 가지가 일곱 가지 여기까지 있죠?
7: 네.
8: 그 전체 표가 전부 무시선이에요. 무시선과 연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7: 네.
8: 근데 그 중에서도 일상삼매, 일행삼매.
7: 네.
8: 동정일여 영역상전.
7: 네.
8: 이 두 표어는 아주 무시선하고 적합한
7: 예.
8: 그런 표어지요. 이런 무시성을 행함으로써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회복하는
7: 네.
8: 그같이 기쁜 일이 없거든요.
7: 네.
8: 그같이 기쁜 일이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갈 때 그것을 화두로 하면은 연불보다 낫고,
7: 예.
8: 연불보다 낫고 말이죠. 예. 선보다 낫고,
7: 네.
8: 선은 때를 가려서 하지 않아요?
7: 네.
8: 근데 이렇게 화두를 정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무시선이니까 최상근기가 할 수 있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7: 네.
8: 그래서 오늘 무지선에 가서 할 말이 많지만
7: 네네.
8: 또 이제 여러 가지 예, 다른 질문을 받고 또 오겠어요.
7: 예, 예. 무지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그 느낌이 좀 있어서 먼저 그 질문을 앞에 드렸다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8: 우리 수행자로서
7: 네.
8: 마음을 깨닫고
7: 네.
8: 성품을 오득할 때
7: 네.
8: 무엇을 깨달았느냐?
7: 예.
8: 아, 성품 자리에는 참 빈 허공 같이
7: 예.
8: 무
7: 네.
8: 아무것도 없는
7: 네.
8: 공 텅 빈 그런 자리로구나 하는 그 자리를 깨닫고 동시에
7: 네, 네, 네.
8: 그런 자리에서 생각이 나오는구나.
7: 네.
8: 텅 빈 자리만 있는 네. 것이 아니고
7: 네.
8: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오는구나.
7: 네.
8: 마치 비부담으로 말하자면 빈 허공에 휘 바람이 일어. 그런 상태처럼
7: 네.
8: 좌선 선을 닫고 보니까 텅 빈 자리에 돌아갔어.
7: 네.
8: 그런데 홀연히 한 생각이 나.
7: 네.
8: 그러면 한 생각이 나는 건 진리가 아니냐.
7: 네.
8: 그것이 아니고 홀연히 생각, 떠오르는 생각도 진리고
7: 네.
8: 텅 빈 자리도 진리다.
7: 네, 네.
8: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구나.
7: 이게 텅 비고 가득 찼다.
8: 그렇죠. 그렇죠.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7: 네, 네, 네.
8: 그게 진공묘예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로 용을 삼으라는 말은 진공에만 빠지지 말아라. 용에도 통달해야 한다. 용에 묶이지 말아라. 진공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진공묘유를 아울러 잘 닦아야 성품을 본 사람이고 성품을 활용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법을 깨달아서 교화를 하는 사람이다. 수행자다 그런 말이죠.
7: 네네. 그 오케스트라의 관악기 많이 있는데
8: 예.
7: 그 속이 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납니다.
8: 소리가 네네. 나죠. 맞아. 주사님이 견성했어.
7: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수 없는 경계를 저희들이 부딪히며 살거든요. 이 경계를 대할 때 부동함은 태산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같이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경계를 당하고 있거든요.
8: 거의 같은 내용인데.
7: 네네네 살면서.
8: 이제 그것이 무지선의 참 진면목이죠.
7: 아
8: 무지선의 진면목이요.
7: 네네네.
8: 좌선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텅 비워버리는 것이 좌선이라면.
7: 네.
8: 분별성과 주착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지선이거든요.
7: 네.
8: 저 한 도인이 나락이 잘 익은 들녘을 지나가게 됐어요.
7: 네.
8: 근데 그때 바람이 휘 불면서 익은 벼이삭이 한쪽으로 쏙 쏠리네.
7: 예.
8: 아,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모습을 보고.
7: 네.
8: 바람이 휘 불면서 온 곡식이 한쪽으로 쏙 쏠린다.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7: 아.
8: 이거가 이게 진공묘유 소식이에요. 소식이에요. 자연 현상을 보고 탁 잘라서.
7: 네.
8: 탁 잘라서. 아, 이거 자연 현상 보고 어떤 자연 현상이든지 칼로 탁 자르면 그게 진공묘유예요.
7: 네.
8: 진공이면서 묘유요, 묘유면서 진공이로구나.
7: 네.
8: 이게 우리가 무엇을 자연현상을 보고 감상하더라도 그런 감상을 얻어야지요.
7: 네.
8: 그러니까 천지를 닮아서 수행을 하라는 말씀은 그런 그 천지 위치를 닮아서 진공, 가득 찬 것으로만 네가 만족하지 말고 추착하지 말고 텅 빈자리를 항상 같이 해라.
7: 네.
8: 또 텅 빈자리에 그냥 허무하게 있지만 말고
7: 네.
8: 묘유 자리를 항상 같이 해서 건설적으로
7: 네, 네.
8: 모든 것을 건설적으로
7: 네.
8: 하나는 지혜,
7: 네.
8: 둘은 복락
7: 네.
8: 지혜와 복락을 건설적으로 이루어가라 그런 것이죠.
7: 네, 그 무지선이 사막 병진이 된다는
8: 오.
7: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8: 정신수양
7: 네네.
8: 빈자리 아닙니까?
7: 네.
8: 정신수양 동함이 없는 자리 아닌가요?
7: 네네.
8: 빈자리, 동함이 없는 자리가 수양이거든요.
7: 네.
8: 그 자리를 먼저 갖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가면 광명과 위력을 회복하고 증득하게 돼요.
7: 예.
8: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은. 예. 문득 멈추어서
7: 예.
8: 마음을 돌려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라.
7: 네.
8: 마음을 밝게 해라. 마음을 딱 멈추면요.
7: 네.
8: 아, 이 생각이 어두운 생각인가 밝은 생각인가를 알아차리게 돼요.
7: 네.
8: 이게 선이에요.
7: 네.
8: 그다음에 밝은 것은 취하고 어두운 것을 버리는 이게 취사거든요.
7: 네.
8: 이게 무슨 일이나 대할 때 멈추고 수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잘 돌려서 연구해가지고
7: 네.
8: 생각을 잘 굴려서 하자 없는 생각이 이를 때까지 잘 굴리고 그런 연후에 행한다면.
7: 그래서 정전 상사를 그 작업자 다 들어있잖아요.
8: 다 들어있죠. 그것이 무지성이고 그 사막이 삼박병진이죠.
7: 그 본문에 나와 있듯이 대경지지 경계를 대하여 멈출 줄을 알아라. 일단 그 무지선 공부의 입구에서 마음을 잡고 멈출 줄을 알아야만 이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멈추는 공부가 좀 이렇게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8: 네.
7: 네네네.
8: 그렇게 멈추어질 않아요.
7: 예, 그 참 어려워요.
8: 어렵죠.
7: 달리는 것은 다 이제 브레이크가 있어 다 달리는 건 다 멈추는 이제 그 계기가 있는데.
8: 그러니까. 그래서 무시선 때를 가리지 말고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무시. 네. 멈춰서 하는 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7: 네네.
8: 항상 멈춤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해서 그게 무시거든요.
7: 네네.
8: 무시라는 말은
7: 네.
8: 사람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있어요. 겉마음으로 살아요. 현실은.
7: 두 가지니까.
8: 네 속마음이 뭐냐는 모르잖아요. 부처님은 아셔요. 저는 속마음이 뭔가 다 아는데 보통 중생의 눈으로는 모르잖아요. 속마음이 네. 딱 숨겨져 있거든요. 그 속마음을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속마음은 여여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합해서도 속마음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속마음은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겉마음으로 자꾸 움직이면서 속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항상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7: 네.
8: 그 정신세계에서 조명해 보는
7: 네.
8: 이때나 저때나 이 시간이나 저 시간이나 이 장소에서나 저 장소에서나 속마음만큼은 네. 항상 그 자리에서 스케치처럼
7: 네.
8: 그 자리에 갖고 있어야 돼.
7: 네.
8: 그게 무지선이에요.
7: 네.
8: 비유하자면. 태산교약은 그대로 있어야 돼. 태산으로 지나가는 바람은 휙 불어가지 않아요.
7: 네.
8: 그 태산이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지 않아요.
7: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8: 아, 그러면요. 그런 현상처럼
7: 예.
8: 태산과 허공의 바람이 지나가는, 태산 위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천지의 모습을 닮은 거다. 그 말씀이죠.
7: 네, 네, 네.
8: 속마음.
7: 네, 네.
8: 속마음에 선호심경을 잃지 말아야 한다.
7: 네, 네, 네.
8: 이게 네. 뚝 부러지게 그치고 하고 이것이 아니고
7: 네, 네, 네.
8: 계속해서 갖고 있는
7: 네.
8: 그게 무시선 공부 초보예요.
7: 아, 초보. 그런 것 같습니다.
8: 아, 그러면요.
7: 네.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법, 무지선법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그 우후죽순으로 불구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새로운 우리 그 큰 회상에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잘 마치겠습니다.
8: 그렇죠.
7: 말씀 감사했습니다.
8: 고맙습니다.
2: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무지선법에 보면 모든 분별 현상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계세요. 정을 여의지 않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1: 상학에서는 정력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네.
1: 정력. 여러 번 닦아서 힘을 갖춰야
0: 네.
1: 정력에 대한 맛을 알고 비로소 그 경계에 당했을 때 잊혀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0: 네.
1: 적어도 역, 수양역, 연구력, 취사력, 오늘
0: 네.
1: 역, 그걸 3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세 가지 큰 힘을 갖추려면 쉽게 되지 않아요.
0: 아, 네, 그렇
1: 예. 네. 아주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하고 무너지고 하고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힘이 증장되는데 하고 무너지고 하고 무너지고 그 되겠어요?
0: 그러니까 저희도 또 학교 네. 다니면서 지금까지 공부해봤지만 정진심이 날 때가 있어요.
1: 예.
0: 없지 않아요.
1: 예.
0: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쓰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다 보면 한 열흘 지나면 바닷가 해수욕장 그 모래밭에서 물이 나가면은 조그마한 개가 뿌르륵 올라와서 모래사골을 샀다가 물이 들어오면 다 없어지고 물이 나가면 다시 그 반복 같다는 생각을 제가 얼핏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행일짓을 해서는 그 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쌓이지 않겠죠.
1: 이 대선생님께서 이저 영광에서 고창으로 넘어오는 길,
0: 네.
1: 거기 아주 험한 길이 있잖아요.
0: 예.
1: 그 험한 길을 넘으면서 수양력이 저절로 쌓인다.
0: 예.
1: 그 말씀을 하신 대전경에 나와 있죠.
0: 네.
1: 이렇게 험한 경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0: 네네.
1: 참 험한 경계는 무섭습니다.
0: 아, 네네네. 네. 격차를.
1: 사람마다 격차가 있겠지만은.
0: 네네.
1: 아주 그런 경계가 있어요.
0: 예, 예.
1: 그런 경계에 딱 붙었을 때, 중심되는 정력을 잃지 않는 힘, 수양력을 잃지 않는 힘, 정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힘, 그게 정력이죠. 또
0: 예.
1: 하나. 사람이 평이해질 때가 있어요.
0: 예, 평, 네.
1: 그때 마음이 그냥 쉬어버리고, 해이해져 버리고, 풀어져 버려. 풀어져 버려.
0: 그렇습니다.
1: 아, 그래가지고 이제, 천하 망나니가 돼버리거든요. 그때 정신 차려서 넘치지 아니하고 정력을 잃지 않는 그런 훈련을 잘 쌓아야 그 평상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평상심으로 수양력을 쌓아야 큰 힘을 쌓는 건데 거의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나 위에 둘 쌓고 둘 위에 셋 쌓고 이 기쁨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자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냥 허랑허랑해. 그건 수세가 아니에요. 참 환희에 넘치는 기쁨이 꽉 차 있어야 그분이 진급하는 분이죠. 이 정력이라는 것도 쌓일수록 기쁘거든요. 쌓일수록 기뻐요.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고 또 부딪혀 싸워 이기고 그럴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정력이 쌓이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정력 쌓는 것이 그래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시련을 많이 당하는 국민이 번성해요. 우리나라 봐요. 이 작은 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맨날 침략만 받고.
0: 거기다 또 엄청난 침략을 또 받았고.
1: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국민이 본래 좀 총명해요.
0: 네.
1: 본래 부지런하고 그 위도상으로
0: 네.
1: 그런 조건을 탁고 태어났지만은 가장 주된 원인은 시련을 겪으면서 더 발전하고 더 진화하고
0: 네.
1: 그런 그 힘이 쌓인 거다. 그리 봐줘요. 그러듯이 꼭 정력도 마찬가지예요.
0: 네, 네.
1: 정력도 평이할 때 흩어지고
0: 네.
1: 위기에 처했을 때 매몰되고
0: 네.
1: 그러면 정력이 쌓일 수가 없죠.

0: 항상 속마음으로, 속마음의 세계에서 키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1: 네.
0: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현실 세계에 대하고 살면 안 돼요.
2: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살면서 아까의 발판이 있어지는 말, 마음의 곡비를 놓고 보면 도심이 상한다. 도심이 상하지 않게 할, 근데 계속 있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0: 도심이 상한다는 말씀은 찔벅거리는 거거든요.
2: 네. 도심이 상한다는 양심이 상할 수도 있는.
0: 그렇죠. 그런... 도심이 양심이죠.
2: 네네, 그렇네.
0: 자꾸 찔벅거리면 상처가 나요, 안 나요?
2: 아이고, 네, 나.
0: 그러죠. 그런 경계에 당해서 공부심이 없으면은 자꾸 그 경계 당하는 대로 응하지 않아요?
2: 네.
0: 본성의 그 두려워하고 고요하고 네. 하나로 탁들 뭉쳐지는 네. 힘의 세계는 네. 뭔가지지 않겠어요?
2: 네.
0: 어두워지고 흩어지고 하는 네. 거. 그것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도심이 상처 입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첫째는 어두워져요. 경계를 자꾸 찔벅거리고 부딪히면 감정을 상하게 하지요. 그 사람 희망을 묻어버리게 하지요. 앞길을 막아버리지요. 뿌리부터 흔들어버리지요. 이렇게 하면요. 참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계를 당한다든지 인간관계에서 아주 소외를 받는다든지 또 지혜가 목매해서 사람들이 전부 멸시한다든지 고난도 없고 책임도 없고 해서 무료해서 참 험한 감에 빠졌다든지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그 정신세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계를 당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정력을 일꾼다는 것이 도력을 향상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이 뭐가 돼요? 그런 속마음의 세계에서 키우는 거 그걸 잘 키우는 원력이 서원이죠. 겉으로 현실적인 세계에서 당하는 것을 그냥 집착해버리고 분별해버리고 거기에 응해버리고 그러면 도력이 클 수가 없죠.
2: 네.
0: 그러니까 도력을 키우는 사람은요. 옆에서 볼 때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아, 삼사님이요.
2: 네.
0: 비 오는 날 서서히 가니까
2: 네.
0: 옆에서 아, 삼사님 좀 빨리 가세요. 뭐를 네. 비를 이렇게 많이 맞아요.
2: 네.
0: 그랬다. 그런 게 삼사님은 반대로 모두로 빨리 가면 비를 많이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말이죠. 현실의 세계에서는 비가 오면 빨리 가고 비를 피해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서서히 가는 모습을 보고 답답했단 말이죠. 삼사님 왜 이렇게 느리게 가세요? 그런데 그거는 내심의 세계에 공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 오는 것에 관계가 없었단 말이죠. 삼사님 특별히 하신 말씀 가운데 정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누가 아 선사님 뭐세요? 그러니까 어 키우는 것이 있네. 아,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2: 네, 아유.
0: 예, 정원에서 일하면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네 이렇게 대답해야 현실이죠. 그 대답이 아니고 나 찾고 있는 것이 있네 이 대답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그 속마음으로 공부심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2: 그렇게 꾸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추임새도 좀 있어야 되고.
0: 그러니까요. 대중사회에서
2: 네.
0: 저 대인관계에서 좀 빠지는 듯한
2: 네.
0: 그런 감을 주는 사람 보고 소외받기 쉬워요. 별거 다인 사람.
2: 네. 지금 바깥으로 나온 형태는 좀 그런 모양새가 있죠. 네네.
0: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마음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아 저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2: 네.
0: 내가 속마음을 키우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짜불짜불 혼돈하고
2: 예.
0: 어디 갔다 왔다 하고 네. 그런 게 좋아 보이죠.
2: 네.
0: 그런데 수행자는 그렇게 하면 나부끼는 거예요.
2: 네.
0: 나부껴. 힘이 쌓이지 않고 광명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 정신의 빛인데
2: 네.
0: 대단종사님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하셔.
2: 예.
0: 이렇게 이론상.
2: 네.
0: 이론은 광명을 잃지 말아라.
2: 네.
0: 그 정신이 있어야지 이론은 광명을. 적어도 눈빛이면은 그냥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역 이런 광명으로 탁 보는 그런 매력이 좀 있어야지 사람이 그 수행자의 힘이 매력이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몰라준다고 물러설 일이 아니에요.
2: 네. 저도 또 이제 같이 입학해서 커온 그 도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2주에 한 번씩 좀 만나서 구경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갔는데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0: 아, 좋은 일이죠.
2: 그렇게 맑고 좋을까?
0: 예.
2: 아, 이게 어떤 수행의 결정은 아니더라도.
0: 그러죠.
2: 금바이 얼굴을 보면서 그 컸던 어니스트가 그 어니스트가 금바이 얼굴이 됐듯이 같은 동갑이고 같은 이렇게 그 도반이래도 야를 못하겠어요. 그 존댓말을 해요, 지금.
0: 아주 좋은 현상이네.
2: 그랬어요, 그랬어야지. 그랬냐, 저랬냐를 그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커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이 세상에서 이런 보살 속에서 뭐 하나 한 가닥 못 잡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이 도반을 통해서 지금 제가 친구들 통해서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에.
0: 예, 복 있는 사람은 나무 잘 되는 것만 많이 보여. 복 없는 사람은 네. 나무 잘못되는 것만 많이 보여. 그렇죠. 같은 아까 말씀 대로 네. 도반 중에 네. 그렇게 수준 높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차원의 동지라면 참 좋은 거죠.
2: 네, 네, 네.
0: 좋은 거죠.
2: 그 참 40, 50평생을 좀 같이 지냈는
0: 그렇죠.
2: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그 서 있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정신을 많이 차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예.
0: 그러면요.
2: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무선법에 진대지가 일진법비가 된다. 그 단어 해석, 그 본문 해석도 좀 해가면 진대지가 일진법비가 된다.
0: 그거는 내 마음이 청정하면
2: 네.
0: 이 세계가 청정법계고
2: 예.
0: 내 마음이 광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법계가 되는 것이죠.
2: 네.
0: 법계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이 법계예요.
2: 네.
0: 근데 미혹한 안목으로 보니까 미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각득한 마음으로 정신 차려서
2: 네.
0: 차분하게 육신은 치연작용 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차분해서 깨달은 안목으로 본다면 법계죠.
2: 네.
0: 법계예요. 법계가 따로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2: 네, 네, 네.
0: 평소에는
2: 네.
0: 현실 세계 여기 있고
2: 네.
0: 법계는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높은 자리에 있고
2: 네.
0: 따로 있다고 보는 안목이 중생심이에요. 법계와 현실 세계는 둘이 아니다.
2: 네, 네.
0: 왜 둘로 보이는가 하면 그가 마음이 청정한가, 마음이 어두운가 깨달았는가, 네. 그렇지, 마음의 차이에 있는 것이지 세상이 둘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2: 네.
0: 그런 안목이죠, 네, 법계.
2: 네, 네, 네. 그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근무할 때, 그 아우슈비츠에서 탈출을 하나 하다가 걸리면 그 막사에서 전부 다 막사를 집합시켜놓고 10명을 죽여.
0: 보는 데서?
2: 네. 한 박사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0: 오.
2: 하나가 나가다 철조망을 못 넘고 죽었어.
0: 오.
2: 10명을 다 차출을 하고 딱 세워놓으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는 아직 내가 살아야 될 일이 있다. 내 노 부모도 여기 같이 들어와 있다.
0: 오.
2: 다 유태인 사람이니까.
0: 그
2: 내 아이들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0: 오호.
2: 나만 어떻게 좀 살려줄 수 있냐. 그니, 이게 교대를 누구 주고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 그때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다.
0: 죽겠다.
2: 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집행돼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톨릭 신부님이에요. 그 이게 성직자고 나한테 저도 성직자니까 막 가슴이 막 쩔어나더라고요. 너 같으면 나갔겠냐? 저는 못 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우슈비치 그 수용소 앞에 그 사람들 방 앞에 조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 신부님을 위한 조그마한 성당을 하나 거기다 지어놨어요.
0: 참 잘했다.
2: 가지고 길이 이제 그 추모를 하는 그 장소가 그 아우슈비치에 있습니다. 너 같으면 나갔겠네. 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한참 동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0: 그러네.
2: 네네네. 그게 진대지가 일진 법계의 상태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일진 법계 상태가 아니면 그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0: 그렇죠.
2: 혹시 그런 때 종교인에서 이런 그 무지선하고 연결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이사님께서 생각나신 게 있으시면.
0: 자기 생명을 바꾼다는 일은 참 지극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2: 네네네. 네.
0: 그 이제 참 높은 신성. 첫째, 수행도 있지만은,
2: 네.
0: 신성이 깊다. 특히 기독교성, 기독교적인 신성. 신과의 약속. 신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희망성. 그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타격신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계는 훨씬 그 마음이 강해요. 천주교는 그런 성지가 많습니다. 막 죽일 때 죽이면 받고 막 가는 거예요.
2: 네.
0: 그럼 죽어버려요.
2: 네, 네.
0: 그런 성지가 참 많지요.
2: 네.
0: 그것이 믿음인데 신성,
2: 네.
0: 신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불가에서는,
2: 네.
0: 성품을 오득하면,
2: 네.
0: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 예.
0: 성품을 오득한 것이 그렇게 쉽나요? 쉽지 않죠. 종교마다 그 교법이 다르고 수행로가 다르지만은,
2: 네.
0: 근본적인 정신은 일치하는 것이죠.
2: 네.
0: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를 평소에 집착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성을 생각하는 건데 물들어 있다면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런 행동이 안 나와.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그 훈련하고 늘 생각을 기울이고 염원하고 정신이 밝게 열린 사람은 그런데 대담해지는 것이죠.
2: 네.
0: 담대해지는 것이죠.
2: 네.
0: 과연 그렇게 참 신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데 임해서 참 기쁘게 만족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당해봐야 알지만은,
2: 네.
0: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 보이냐 하는 것 생각이 있지만은,
2: 네.
0: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2: 네.
0: 또 신심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싶고, 참 장한 일이죠.
2: 네,
0: 그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성자로 봐요.
2: 네, 성자로.
0: 자기를 희생하는, 네. 사람은 성현으로 봐요.
2: 전담 그 마무리로, 그 응화에도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낸다고 하는 응무소 유생기심이 그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요?
0: 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응게 됐죠. 애기가 처음에 탈 때는 울잖아요. 다순 모태 중에 있다가 찬대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형태로 나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는 거거든요. 처음에 응하는 것이 그 응이에요.
2: 네.
0: 응한다는 것은 육군으로 응하는 것이거든요.
2: 네, 네, 네.
0: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육군 동작이 참 응하는 것이거든요.
2: 예.
0: 살아있는 것이 응하는 것이에요.
2: 네.
0: 살아있음으로 응해졌단 말이죠.
2: 네.
0: 그렇지 않아요?
2: 네.
0: 사은의 세계하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사은의 세계 대결이 된단 말이죠.
2: 네.
0: 적응이 돼야. 그것이 응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자연하게 무의이화로 응하게 돼 있어요.
2: 네, 네, 네.
0: 이럴 때 이렇게 작용할 때 작용하면서도 늘 속마음에 청정이력한 이론상 마음, 이론상을 지키는 마음, 이론상을 수호하는 마음, 이론상 소문문에도 있죠?
2: 예.
0: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그 잘 수호하라 그 말이에요. 수호가 그냥 좌선할 때만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상해서 그 심경을 수호하는 거, 이것이 진짜 실력이거든요.
2: 수호를 풀어 얘기하자면 지키고 보호하는
0: 그렇죠.
2: 거. 그렇죠.
0: 수호요.
2: 수호.
0: 지킬 수자.
2: 예, 지킬 수자.
0: 보호자. 네. 보호한다고.
2: 네.
0: 수호.
2: 지키고
0: 잘 수호한다.
2: 네. 잘 지킨다.
0: 그렇죠.
2: 네, 네, 네.
0: 이 본성을 잘 수호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출생할 때에도 출생을 잘하고 생로병사 과정에서 자 그 공부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건설적으로 은혜로 세계를 평화세계로 은혜세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하나 훈련을 쌓을 때 그렇게 되지 그냥 즉발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2: 네.
0: 항상 작은 자리를 경홀히 여지 아니하고 쉼없이 그 훈련을 차고 쌓아갈 때 그 힘이 쌓여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2: 네.
0: 응할 때 이 본래 청정한 성품을 여의지 말라. 그것이 말은 쉬어도
2: 네.
0: 그 훈련이 없으면 그리 되지 않아요.
2: 네, 네.
0: 또 상념 가운데 쉬지 않는 수행심.
2: 네.
0: 마음 가운데 나는 수행자다.
2: 예.
0: 어떠한 경우라도 수행자의 정신을 놓지 않겠다 하는
2: 네, 네.
0: 결의가 있으면은
2: 예.
0: 잘 지켜지는 거죠.
2: 네, 네.
0: 지켜지는데 그런 정신이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밥 먹고 생활하면
2: 네.
0: 얼핏 보면 죄는 안 짓고 살지요. 죄는 안 짓고 살아.
2: 안 되죠.
0: 그렇대. 그분의 심경에 그 힘이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2: 네네네.
0: 힘을 쌓으려면 그리 살아서는 안 되죠.
2: 네네. 이제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방법. 네. 움직이면 정의를 세우는, 늘상 정의를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0: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2: 네.
0: 안으로 부동심을 놓지 말아라 그런 주장을 했는데
2: 예.
0: 그게 정의였거든요.
2: 예.
0: 속마음으로 그 마음을 챙겨라 그렇게 네, 말을 네, 했지만은
2: 네, 네, 네, 네.
0: 경계를 딱 당하면요. 속마음이 네. 사라져버려요. 속마음이 사라져버려요.
2: 네, 네.
0: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네, 네, 되죠. 네, 네. 그거예요.
2: 네.
0: 직접 보고 듣고 행동할 때 그때
2: 네, 네, 네.
0: 정의를 살려라.
2: 네.
0: 속마음으로 이론상 마음을 챙기기는 어렵다.
2: 네, 네, 네.
0: 그때 표준을 정의로 표준을 두어라.
2: 예.
0: 육군이 무사할 때는 일심을 세우고
2: 예.
0: 일심을 세우고 육군이 유사할 때는 정의를 세워라. 실제 해보면 그래요.
2: 네, 네, 네.
0: 그 정의를 세우는 일도 됩니까?
2: 네, 네, 네, 네.
0: 아, 그것도 하나하나 작은 일에
2: 네.
0: 적은 일에 정의를 세우는 훈련을 쌓아야 그게 되지.
2: 네.
0: 작은 일은 그냥 경우를 함부로 하면서 큰 일을 당했을 때 정의가 세워지나요?
2: 네.
0: 안 되죠.
2: 네, 네, 네.
0: 왜 안 되냐면 욕심이 있어요. 하, 욕심 무서워요. 아, 그런 걸 다 항마하는 훈련을 늘 쌓아야죠.
2: 네.
0: 무시선의 요지가 그거예요.
2: 네네.
0: 제일 전, 끝에 그 아주 네. 할 욕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네네. 두 시간에 걸쳐서 무시선법에 대한 요령을 법문을 많이 좀 해주셔서 정신 버떡드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0: 저도 마찬가지예요.
2: 아,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챙기면서
0: 예.
2: 대종사님의 무시선법이 과연 저희들로 인해서 빛이 나야지.
0: 그렇죠.
2: 그 빛이 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다시 들어서
0: 그렇죠.
2: 제가 출가 모든 분들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신 그 법문을 더욱 빛나도록 처소와 시간과 때가 없이 다 같이 열심히 적공하고 공부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집착으로 구하면 멀어지고, 크려고만 하면 작아지고, 가지려고만 하면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더 꽉 붙잡으려고 하죠.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거나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또 사랑받고 싶어서 상대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게 될 때, 어쩌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꽉 붙잡고 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정작 내가 놓치고 있던 건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8월 30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오늘은 대산종서법어 교훈편 65장 법문 말씀으로 문을 열었고요. 첫 곡으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남교당 김성덕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5: 오늘 경강을 하는 저는 생수육단의 김성덕입니다. 지난 6월 21일 경강 시간에 우리 송산 황의경님께서 상시훈련법 제3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련. 훈련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탐구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고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는 트레이닝의 의미임을 알면은 원불교가 얼마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한 다음 대강 마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의두 연마할 것을 주의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간단하지만 살면서 끝없이 실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2장 2절 상시 훈련법 중에서도 특히 제4조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지식 공부에서 속 깊은 공부 또는 깊은 마음 공부로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불교 전설을 펼쳐보면은 첫 이미지가 한글로 되어 있어서 경전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언뜻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지식이 짧고 짧은 소견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 깊은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이게 속 깊은 마음 공부인가? 그래서 제 수준에서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전 법규 연습하기의 이해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은요, PPT. 원불교 용어사전에서 경전이란 앞서 그 경강하시는 분들도 경전에 대한 경전이란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전, 우리 전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경전이 뭐가 있지? 하고 찾아봤더니 원불교의 각종 교서, 즉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대산종사법어, 불조요경, 성가 등을 의미하고 법규란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도들이 지켜야 할 각종 법령이나 규율, 교헌, 교규, 교령 등의 각종 헌규와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30계문, 각종 예법 등이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는 우리 도반들께서 평소에 즐겨 하시는 정전과 법문사경, 그래서 이게 법문사경 또는 우리가 매일 아침 받는 법문 짧은 법문 읽기 및 마음 공부 책자의 실행 여부를 체크하는 유문형 공부와 교도의 사종 의무 이행과 법위별 그 30계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완전하게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대강 마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얼만큼 해야 대강 마치는 것인가? 대강 마쳤다? 그러면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초보는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강 마친 사람은 초보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경전의 말씀이나 교단의 법규를 읽고 아,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다. 기본적인 교리는 머리로 이해했다 하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마스터했다라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초 체력이 길러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경도 하고 유무념 체크도 하고 계문도 지키다 보면은 어느 교법의 뼈대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이 상태, 즉 기본기를 익힌 상태를 대강 마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더 깊이 알지 않고 다음 단계, 의두로 넘어가야 할까요? 글자로 된 경전만 계속 읽다 보면은 자칫 지식 쌓기나 말 자랑 공부에 그치기 쉽습니다. 내 삶의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라고 스스로 깊이 의문을 품고 파고들어야 진짜 내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은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서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훈련법 제4조에서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전을 읽고 법규를 공부하는 것은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같고 또 우리 모두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 전에 교통법규,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필기시험을 먼저 이렇게 통과를 해야만 실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통법규를 익히는 것과 같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대강 보고 길의 방향을 알았고 운전면허증을 땄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직접 다녀야 됩니다. 운전해보고 다녀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지도에서는 보지 못했던 다른 특이한 상황도 있게 되고 맛집도 있게 되고 또 돌발 상황도 생기게 되고 자동차에 뭐 문제 생길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지도만 봐서는 몰랐던 또한 깊은 풍경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의두연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시훈련법 제4조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말씀은 교법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교도에 머무르지 말고 왜 그럴까 스스로 질문 던지고 궁리하는 의두연마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는 지혜교도로 한 단계 점프하라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친절한 안내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주일은 경전 한 구절을 읽으시더라도 이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 하고 깊이 마음에 품어보는 의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요법 제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말씀을 외우고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생활해야지 당연히 감사해야지 사는 것이 우리의 연습이라면 아 정말 내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저 사람한테 도대체 감사할 점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지? 어떤 점을 감사를 해야 되지? 라고 찾아보는 것, 생각하는 것, 궁리하는 것. 이것이 경전 법규를 대강 마친 사람이 의두연마로 넘어가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작은 지혜의 생활로 점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은혜로운 지혜교도의 삶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며 우리 모두 경전 연습하기 다 대강 다 마무리하셨잖아요. 다 마무리하셔서 항상 은혜로운 지혜교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강남교당 김성덕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 FM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원음방송 앱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역삼교당 윤성식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13단 윤성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단장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지시와 로 인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예. 작년 말부터 아내인 오법경 교도와 아들과 함께 역삼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양인경 교무님, 그다음에 한다익 부교무님, 교도분들, 특히 13단 단장님과 단원분들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원불교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매주 일요일 아침에 부모님, 형, 동생과 원불교 1위교당에 다니는 것을 별다른 이유도 생각할 수 없이 약간 루틴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원상 사원문을 외웠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중학교 때 서울에 유학을 오면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교당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내에서 시험을 보거나 또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을 보거나 특히 사법시험을 치를 때에도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대종사님께 잘 보게 해달라, 도와달라 항상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당에 다가지는 않고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에만 대종사님을 찾고 원불교를 찾았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아내 오법경 교도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갖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모친과 함께 1위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원래 불교 신자인 제 아내는 오히려 저보다 원불교에 좀 관심을 보였고 특히 교당을 다녀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말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었는데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고민들을 덜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차에 결국 결정한 방법은 근처에 있는 교당을 다녀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역삼교당에 나오면서 교모님의 설법을 듣고 또 생각하고 교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특히 단장님과 단원분들과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일상수행의 요법을 되새기며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봉사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고자 좀 더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도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고 제가 하는 일도 조금 더 잘 되고 있으며 특히 그늘졌던 제 마음에 조금씩 환한 불빛이 켜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 스스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조금 알아봐 주셨던 것 같고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저를 좀 너그럽게 살펴봐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역삼교당에 열심히 나오고 교당에서 혹시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열심히 단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역삼교당 윤성식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일부 끝곡으로 이효리와 이상순이 함께 부른 오늘부터 행복한 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실천하며 그 공부가 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출어람은 순자에 나오는 말로 푸른빛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입니다. 흔히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청출어람은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뛰어넘는 공부이며 배운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기 68년에 원불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동안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교당을 떠나 있다가 24년 그 3월 1일부터 다시 교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공부를 마치게 되면 다시 교당을 나가버리라 그런 저와의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교당에서는 저는 이제 상시 훈련을 해서 저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상시 일기를 하루하루 써보면서 하루를 또 돌아보고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점검하는 공부가 제 삶을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고 꾸준히 그 길은 잘 걸어왔는데 제가 이제 좀 제 삶에서 등한시했던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늦게 제가 박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학생들을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뭐 논문을 많이 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 다시 좀 점검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다시 저를 교당을 찾게 되었고 저희 교의편 1장에 보면 이런 상을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와 성현의 마음자리이며 모든 중생의 본래 성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도 학생들도 나도 모두가 같은 이론의 진리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먼저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론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진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신앙입니다. 이론의 진리를 믿고 인과보응을 믿으며 사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행입니다. 진공묘유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그 공부가 바로 삼학, 팔조, 동정관, 불이선의 수행입니다. 저는 누군가 원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전에는 이거 한 문장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했었는데 상시 일기를 하면서 제가 교전도 조금씩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원불교는 진리를 믿는 종교이며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시응용주의사 교리도 그 세 가지를 딱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데 붙여놓고 모니터 옆이나 이런 데 붙여놓고 교리도 안에는 뭐가 있지? 교리도는 어떻게 돼 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리도 중심에 보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원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란 일원성의 진리를 믿고 인과보응을 믿으며 사은의 은혜를 알고 보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공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다시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란 진공묘유의 이치를 바탕으로 사막을 공부하고 팔초를 실천하며 동정간의 한결같이 마음을 챙기는 수행입니다. 결국 신앙은 방향을 세워주고 수행은 그 방향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게 합니다. 이 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저는 그 공부를 성시훈련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다시 왔을 때 시작한 것은 상시일기와 유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념을 통해서 꾸준히 저를 바꿔가는 과정을 경험했고요. 첫째 유무념은 항상 계속 해왔던 유무념이었어요. 일원상 처음문을 매일 5독씩 하자. 그리고 둘째는 미루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자. 제가 좀 많이 미루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놓고 셋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루에 10번씩 이상 하자. 이렇게 이제 뭘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아이고 고마우면 됐지 뭐 그걸 꼭 말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감사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까 하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나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무념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런 건가 해서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수준이 안 돼가지고 제 생활을 바꾸는 것으로 수준을 그 표준을 잡아서 했더니만 그런 작은 실천들이 하루를 바꾸게 되고 또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무념 공부는 저에게 마음을 놓지 않는 수행입니다. 무념할 때는 망념을 쉬고 유념할 때는 바르게 마음을 챙기는 공부입니다. 교당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계속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애써 공부해보니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뾰족한 마음들이 예전에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오래 갔다면 요즘은 몇 시간이면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신앙과 수행을 하기까지는 또 독실한 남편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시집을 일찍 가서 애가 빨리 크다 보니 이제 50 중후반에 넘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있어서 같은 부부가 도반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공부를 응원하고 교리에 대한 문답이 가능하며 상시 훈련에 대한 모르는 것들에 대한 감정 문답 회오를 얻을 수 있었으며 함께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그 학생들에게는 거의 그 박사과정 뭐 연구 방법을 많이 해서 아웃풋을 많이 내는 과정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한 90% 쓰고 학생이 10% 쓰면 아, 단독으로 갈까? 막 이런 갈등이 있는 그런 삶을 지금도 갈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자들에게 그런 성실함이나 윤리나 약속을 지키는 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함께 배우도록 노력합니다. 그게 저는 사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 비종교인에 맞는 언어로 사용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은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스승을 뛰어넘는 기쁨이 며 동시에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공부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로 공부를 했고 또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이거 공부는 학위의 과정이긴 하지만 또 인극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불교를 만나며 신앙의 끝은 기도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인과보응을 믿으며 사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막과 팔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동정감 브리선의 공부를 계속해 가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문과 인격을 함께 전하는 교육자가 되고 가정에서는 도반과 함께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며 교당에서는 배우고 실천하는 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일원상 서원문의 마지막 구절을 독송하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일원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하고 간절하게 그 부분에 너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는 그걸로 이 공부를 하면서 정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을 계속 유무념으로 하다 보니 아, 이건가? 하고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온전히 실천하기보다는 배우고 이해하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법문을 아는 공부를 넘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부, 실천을 통해 일원의 위력을 체험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해 가는 공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나로 이루는 것이며 제가 생각하는 청출 어람의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원남교당 이법인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디에이드의 노래죠. 응원가 듣고 왔습니다. 다음 감상담 만나보기 전에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충주교당 신혜심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충북교구 충주교당 신혜심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5남매의 엄마입니다. 딸 넷에 막내로 아들 하나 이렇게 북적이는 품 안에 자란 아이들 중 4명의 아이들이 출가를 하였습니다. 3명은 전무 출신이 길을 걷는 도가에 출가요. 또 하나는 속세의 인연을 찾아 떠난 출가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든든하게 제 옆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기도 1순위는 늘 자식들의 전무 출신 출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3 여름 넷째 성은이가 출가를 선언했을 땐 제 마음엔 기쁨보다 큰 바위덩어리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듣고 싶던 말이었건만 막상 그 길을 가겠다는 자식 앞에서 저는 정말로 그 어려운 길을 가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부모의 서원이 자식의 현실이 되는 순간 그 거룩한 여정의 무게가 비로소 제 가슴에 실린 것입니다. 자식을 출가시키고 보니 부모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제 눈높이로 아이들을 재단하는 거였습니다. 예비교무인 아이들이 교도님들 보기에 그저 좋은 싹으로만 보이길 바랬고 집에 오면 제 방식대로 공부길을 제시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아이의 한마디에 무안해지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올 때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스승의 면모를 갖춰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제는 제가 끌어줄 존재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보고 공부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아이들이 스스로 바른 공부길을 찾도록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성은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사배를 올리고 묵상을 하는데 주변이 맑고 시원해지며 영산에 있는 아이의 숨결이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심 없는 오롯한 한마음일 때만 허락되는 은혜였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종교는 선택일지 모르나 같은 법을 가진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법연으로 맺어져 어떤 공부보다 중한 인격을 함께 형성해 나가는 가장 훌륭한 동지라는 것을요. 그 간절함이 닿았을까요? 넷째 성은이에 이어 다섯째 상원이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던 셋째 명은이까지 28인 아이의 다음 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생에 해결하겠다며 출가를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출가자가 나오기까지는 부모의 마음뿐 아니라 교단 전체의 원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절감하며 가끔 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며 내 어디에 이런 복이 들어 숨어있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길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큰 귀둥이었던 성은이가 잠시 휴학을 하고 멈춰섰을 때 제 마음엔 두려움과 태글심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교단에 빚을 진 것 같이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기다려주는 일 외에 부모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역할은 충주교당에 출가의 바람을 일으켜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기도의 끈을 잡습니다. 출가자 부모의 마음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입니다. 추운 법당에서 자선하다 졸지는 않을지, 교우관계에 상처받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지만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제 걱정이 기우였음을 증명하듯 세모와 네모의 모난 모서리를 깎아 동글동글한 일원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 한 학기를 보내는 예비 출가자들은 조금씩 또는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발전을 갖고 사가에 들립니다. 제법 교무님의 행동과 어법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가에 오면 여전히 자식으로 어리광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듬직하고 믿음직한 성인으로 스승으로 찾아오는 그들을 위해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염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성장하여 이런데도 영겁법자, 이런해상 영겁주인이 되기를.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막내 상원이가 입대를 하고 곧 예쁜 외손자가 태어납니다. 이제 제 소망은 하나입니다. 갓 태어난 손주부터 저희 친정엄마까지 4대가 나란히 교당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교당에 있는 것처럼 경외심으로 살고 교당에서는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공부하는 생활 속의 종교, 그 믿음 안에서 제 아이들이 온전하고 건강한 스승으로 성장하기를 오늘도 법신불전에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염원해 주신 스승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원불교로 인도해 주신 엄마 백타원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0: 충주교당 신혜심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곡으로 곽진원의 같이 걸을까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 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